0: 꼭 함부로 퍼지도 그러사이.
1: 와, 샤티, 이러네. 걔가 겉으로 소문사라, 이 샤티. 네, 그래. 아버지, 걔 왜요?
2: 고생? 걔 알겠어? 에이, 이렇게 뻗대 알세요, 로한. 쌈만직 선생 마을에는 이렇게 뻗대 오는 버릇이다. 밑에로 브라막 수준 나오는 석사. 이제 나한테는, 이제도 졸린 얘기 알잖니.
1: 아니, 밑에 브라막 먼저, 지우여, 오늘 고생.
2: 뜸에 다 되나?
1: 다 되나?
2: 순아, 미타 수수나 보내고 아플레 다 하나에 빠이고 구라 렉니 와 퍼일라오네 구라오. 아니 브라믹 수수나 보내고 제 자민 자민 니엇거스 아플로 파이다 와 스와스터가라기 퍼일라오네 걸럿 수수나오. 이스타 수수나래 사마즈라이 브라믹 보나오차 컨디트 파르사 미라사 보나오차 로 어비스와스파니 수수나 걸사.
1: 오호, 대수 와이다 이스타 수수나 시에 라이 버는 운데는 라이차이?
2: 오니. 브라마 그 미티아 수준아 시어 또다 코멘트 게 뻔히 걸는 온다 이나 시어 걸네 봐요. 뻔히 뜻 수준아 섭대 떠티 오기 이나 이긴 걸는 벌써. 뜻고 수로 타파 오는 벌써. 미티로 포토 밀세기 밀도라 무슨 얘기 오는 벌써. 아디카릭 마디 오기 이나 뜻뻔히 타하 빠이라 마트레 시어 러 코멘트 걸는 벌써. 그죠?
3: 브라마 수준아 나파이나우 지미와르 나가릭
4: 바나우. 아디카릭 스트로트 바쳐 프라토 수준아 라이 마트라 비스와.